0: 아 몸이라 으쓰이더라 으쓰이더라
1: 들리 말하지 마 이스주알함의 성계대 버리월던가 익나의 앞차이기 바람가 썸에 하마라 보조달가